0: 다른 게 아니고 내 남편 쓰고 보이냐? 그래나가 나는 뭐 하늘 만원도 할 수 있어.
1: Gracias, gracias Iyapu por este sueño cumplido y gracias a toda la gente de Chile por recibirme acá.